0: 와 하나 했긴데 뭐.
1: 아제 남.
0: 그래 제 제자 묵게 하지 않았나 짠도 이래.
1: 허.
0: 에 이제 제가 없나 짠도.
1: 보이 초리 치더라.
0: 와.
1: 해나.
0: 아 묵게 하지 우리 제 가야 와.
1: 어.
0: 제라 우체 되거라. 해나.
1: 家己刷来面头前啊，在伫个后壁找几波安尼也有法度，哎呀！
0: 啊，即卖迄个李平迄个嘛，市政的乌里站你找好未？
1: 啊未？
0: 啊未找？
1: 市政乌里站毋是你要找吗？
0: 啊，伫我遮啊。
1: 我是找堆粉车站。
0: 哦。
1: 嘿啊。
0: 来，市政的乌里站伫我遮。
1: 嗯。
0: 哦，我找到偌无用的呢，这含母囝鸟安尼。豆豆找豆豆，啊，再去找着。嘿，市政的乌里站，
1: 嗯，
0: 一二，后来，